0: 그 유럽 하시더라 그 유럽아. 유럽 유럽 다. 도시와시 있다고도 갔다. 이모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나 있다가. 기원나 그 유럽. 하시다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담놈 다시 사람 반담다 이번 웨이스고 시켜줘서 기도 나인데 가요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 자 남진다 시담담담담담담담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0: Kiwana kuyure. Shitana kuyure.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Da da da da da da da. 추모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봐 이마 와 있어가 시켜서 기도 나인데가 셋 도주어 시다고도 같아 추모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봐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셋 도주어 시다 슈다다다다 몇타 키바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러니까 그러시노 말하는 것도 왜